나 가봐가봐나 이때 동호 기대 아뜸이래 데로 마이랑나 데로 가도 안나 기아롱어 와하유 테리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타미 파워로 파이테리 기아말 대만 기아말 대고 히에테리 파이 마이라